0: 자 저희 홈마이트 마을이 상아 에테레오 배어나 티강아 칸소 마야노 에니 코르르 코르르 제 아페아노 사고 카트웨이 테오 Tamanaka ya tau kai te mauri. O tai kei tibai no hoi tata ku kataru no tataru rangatira. O tai kei tibai keriro no tataru ma tataru e kōrero.
1: O te kōrero kai rua inga kapu o te rai. E tibi mauri e makakotahi a koutou.